주민 지금 나한테 도 말고 원 씨가 같은 하우치 임히드가지가 나왔다 보니 뮤지 씨가 나왔다지 묘술게 아이 배답치게 해놓친데 해두었어요 앞치 원 씨가 뭐 주위 치가야수 아이 해배지 못하노치게 에 주위 시기진 아두이 아이 해 니간지임가 지츠만게 에구노 아이 해 에디탁치도 임히드가지게 우에이 버스에 지고이가 비타그나 코그니체 다이 와위트마드가지게 후데니스탐 아이 와선비치게 아구노 지사이 에니시테노 베그지스과세도 아이 모그비사문데 디체 아이 해 MSDC, hagno je do diagnostike na nakodis medo hagno doge wench. Ai kudosi spicega ka apognos gets to kan jiji to sko wench. Hagno ai he den tkuina gomcha us chio ai he an ai us niju ai he tkuinsko.